0: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취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과 반포 압구정 부근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는 통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또 성동분기점 부근이 정체고요. 반대 성산방면으로는 지금 연희램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고장차 여파로 홍제램프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달래내 부근 고장난 화물차가 세워져 있고요. 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양양 쪽으로 홍천휴게소 부근 버스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압구정동과 반포 주변 정체고요. 이후로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있는 사고 있기 때문에 양화대교 부근부터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도 일산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는 연희램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세워져 있는데요. 뒤로 홍지문터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입니다. 2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으로 안성 나들목 부근 1km 정도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 1차로에는 승용차 사고 있었고요. 사고 여파로 일죽 부근 1km 정도 정체입니다.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도 서천 방면으로 서천 터널 부근 역시 승용차 사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 3, 4차로에도 화물차 사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와 2, 3차로에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로 소래 터널부터 사고 지점인 장수를 지나서 계양까지 정체고요. 이후로도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가 밀립니다. 서울 시내 지금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군데군데 속도 줄어 있고요.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도 사고 있어서 성산대교부터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 정릉램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정릉램프 조금 못 간 지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도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 사이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방면으로 중랑교에서 장안교까지 또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고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이후로도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하남방면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과 여의도 주변 이후로도 반포에서 청담동 사이도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29.9도로

30도에 육박해 무척이나 덥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울 지역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고요. 강변북로 울산 방면 사고가 두 건이나 났습니다. 청담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서 잠실대교 불끈부터 밀기 시작하고요. 이후로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날 때나 원효대교에서 성산대교 지날 때 쭉 밀려 있는데 양화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또 다른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강변북로 구리방면도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가는데 3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 있는 사고가 정체를 더합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 일대 5km 정도 정체인데요. 금남터널 안에 1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가시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조선에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데 이왕이면 빨리 인내심을 기르는 편이 좋다. 조선에서 여행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선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아무리 재촉하고 닥달해봤자 느린 그대로이다. 조선에 왔던 한 미국인 선교사의 기록 중에 한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조선은 느린 나라다. 요렇게 해고를 해놨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빨리 어서 속히 냉큼 즉시 얼른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을까요? 뭐 빨리빨리 문화가 요즘 같은 시대엔 다시 없는 경쟁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느린 것도 좋죠. 자, 주말만큼은 천천히 가보자고요. 8월 29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민혜경입니다. We love you.

빨리 가는 시간을 붙잡는 방법. 내가 천천히 가는 거라 그러죠. 주말 지나면 벌써 9월입니다. 8월 한 달 정신없이 달려오셨다면 8월의 마지막 주말만큼은 천천히 천천히 누려보자고요.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욱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광표가 부릅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0: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이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허통이 아니라 허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씨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0: 지난주에 골프 치다가 왼쪽 가슴에 담겨 올렸다 그러더니 났어요 이제?
1: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골프를 친 게 아니라 네. 골프 연습을 하다가.
0: 아 골프 네. 연습.
1: 골프는 안 칩니다 별로. 아, 그
0: 예. 유튜브 사무실 위에.
1: 6개월에 한 번 쳐요.
0: 네. 아 이게 저기. 장기밭에는 네네. 6개월 한번 가는 거고.
1: 아니, 6개월은 좀 그렇고 되게 가끔 가요.
0: 가끔. 가끔? 네.
1: 그러니까 뭐 형님들이 좀 이렇게 좀.
0: 너 나와라 이러면은.
1: 뭐 내준다고 하고.
0: 아. 아니 그래서 연습하다 다친 거는 괜찮아졌어?
1: 아, 다시도 아파요. 아, 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0: 그거 네. 오래 가.
1: 네. 갈비뼈.
0: 저도 옛날에 한 30년 전에 골프 맨 처음에 할 때 네. 연습장 가서 뒷땅 내다가 여기 계속 이게 충격을 받으면 그게
1: 그러니까
0: 이게 갈비뼈인데 금이 가거든. 엑스레이 네. 찍어봤어요?
1: 네, 찍어봤는데 금 간 건 아니고 네. 뭐 근육 쪽이 뭐 근육이 뭐 염증이 생겼다고
0: 별거
1: 하는데.
0: 아니야.
1: 네.
0: 별거 아니야.
1: 아무튼 오래 가네요. 네. 네.
0: 오늘도 힘은 들겠지만 열심히 화를 좀 내주시고.
1: 네. 좀 전에 그 노래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 길어가지고.
0: 윤복희 여러분. 네.
1: 되게 길더라고요. 네. 오늘 좀 이따가 신청곡 하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강산.
0: 그거 몇 분짜리야?
1: 한 8분 할걸요.
0: 아,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우리 출연료도 못 받는데. 네.
1: 긴 거 틀어, 긴 거.
0: 긴 거 틀어.
1: 네. 저기.
0: 저거 틀어, 그럼 또 하나 저기.
1: 뭐.
0: 그 있잖아요. 프레디 머큐리의.
1: 아, 보헤미안
0: 랩소디. 네.
1: 보헤미안
0: 있잖아.
1: 랩소디.
0: 그거 네. 영국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거 안 틀어준대요. 워낙 길어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엔딩곡은 저 애국가 4절까지 틀어주세요.
0: 아름다운 강산.
1: 어, 아름다운 강산.
0: 4절까지, 신중현.
1: 그러니까.
0: 예, 네, 그런 거. 예.
1: 그렇습니다.
0: 쓰리따분 소리 그만하고, 자, 문자 소개해달랍니다. 아, 문자를 처음 보내보신, 아까 62살 주부님 계셨잖아요. 분당의 양곱창 당첨되신 분, 8102번님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나! 뭔 이런 일이 있어요? 방송에 나왔네요. 제가 하하하 평생 처음입니다. 당첨된 거예요. 네. 생일처럼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내 안에 틀을 깨고 세상과 소통하겠습니다. 방송 관계자님들 더우신데 힘내시고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내 안에 틀을 깨고 세상과 소통하겠다 이게 뭔 얘기냐?
1: 네.
0: 오늘 처음으로 이게 샵 연구오일로 네. 이 문자를 보낸 거야.
1: 크, 네? 그동안 이 내 안에 틀에 좀 갇혀 계셨구나.
0: 나는 이 문자조차도 못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네.
1: 아, 그러니까
0: 문자를 보낸 거에 플러스 당첨까지 되신
1: 이제부터 거군요. 시작입니다. 네. 뭐 아직 창창하신데 뭐.
0: 내 안에 틀을 깨고 앞으로 네. 세상과 소통하겠다.
1: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그렇습니다. 화나는 사연 있지 않습니까? 화나는 일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문자.
0: 그래요.
1: 대신 네. 화를 내드릴 테니까.
0: 자 여러분들이 네.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이나마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6201번님의 사연인데 최국 씨 화 좀 내줘요. 아 요거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거네.
1: 뭔데?
0: 에, 네 최국 씨 오면은 저 다시 네. 화낼 수 있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1: 네네네.
0: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화 좀 내줘요, 최국 씨. 배드민턴 치는데요. 예? 스매싱 못했다고 궁시렁대면서 화를 내요. 누구냐고요? 능곡클럽의 성모 씨예요. 성모 씨, 운동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너는 얼마나 잘 치는데?
1: 그렇지.
0: 열받습니다. 화 좀 내주세요.
1: 아, 너 얼마나 잘 치는데, 네가?
0: 그렇지.
1: 너는 뭐, 네가 뭐 선수야? 네가 뭐 유승민이야? 너는 뭐 김용대야? 그렇게 잘 쳐? 어? 야, 얼마나 잘 치길래?
0: 여보세요. 유승민은 탁구야 이 사람아.

0: 뭐 막 갖다 대냐?
1: 그냥 해요. 뭐 스매싱 뭐 비슷한 거지 뭐 아무튼 야, 네가 당신 선수야? 어 그럼 가 당신 선수끼리 가는데 쳐 가서 쳐. 왜 여기 와서 왜 이거 동호회 아니야 동호회 이거 어? 가서 지금 취미 삼아 하는데 왜 왜 뭐라고 그래 왜 왜 네가 뭔데 뭐 겁나 못 치면서 지도 진짜 어 운동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0: 운동은 하모니야 그래.
1: 네가 인간이야? 뭐라고?
0: 운동은 하모니.
1: 그게 뭐야?
0: 좋아.
1: 운동은 하모니야.
0: 그렇지. 아, 왜? 왜 형이 신뜨졌어? 이 사람아. 아 고맙습니다. 아, 표현이, 더 어이가 없다는 듯이.
1: 표현이 되게 주옥 같다 진짜.
0: 뭐? 뭐 같다고?
1: 주옥 같다고.
0: 주옥?
1: 예, 주옥 같다고요.
0: 발음 똑바로 해라. 운동은 하모니야.
1: 아 진짜. 아유.
0: 야, 아마 복식으로 쳤나 봐. 복식.
1: 운동은 하모니래. 아 진짜. 운동은 좋아야 좋아.
0: 그렇지.
1: 서로 어우러져서 해야지 말이야. 어? 넌 저렇게 해가지고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응? 누군 봐 스매싱 못 하고 싶어서 못해?
0: 인간성 다
1: 잘하고 싶어.
0: 그래. 인간성 다 보여 그래.
1: 인간성 다 보여 인간아. 어 그리고 김용대 아니고 이용대랍니다. 넘어가. 어? 그냥 대충 맞으면 되죠 뭐.
0: 용대만 네. 맞으면 돼. 네. 용대.
1: 네가 용대야? 아, 그냥.
0: 아, 요번에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어제 네. 하루 종일 뉴스 나갔잖아.
1: 아, 그래요?
0: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야. 발목 부상을 딛고.
1: 아, 진짜로.
0: 세계 적수가 없어.
1: 아직 부상 발목 부상이 아직 안 났나 보네. 아, 옛날부터 계속
0: 발목 부상 투혼으로 예. 네. 대단하더라고. 그렇구나. 저 일본의 그 여자 선수 있어. 야마구치든가?
1: 야마구치.
0: 야, 꼼짝을 못하더만.
1: 아, 대단하다 진짜.
0: 스매싱으로 때리기도 하고 48초간 그 랠리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1: 와 진짜.
0: 야 일본 여자 그 야마구치인지 요미구치인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완전히 그 선수도 그냥 여기 가서 넘어지고 저기 가서 넘어지고 하는데 불꽃 투혼을 했는데.
1: 아, 대단하다 진짜.
0: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안세영 선수.
1: 안세영 씨. 안세영 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능 안 씨인가 그러지 않을까?
0: 어, 그게 중요합니까? 뭐 예비고사
1: 아, 그게 아니라요. 나와? 저기 모르겠어요. 네. 순응한 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안 씨가 집념이 그렇게 강해요. 네, 집념 고집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안강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에 있는 여자가 안 씨예요.
0: 아, 진짜
1: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0: 어. 아 그래서 네. 네. 사는데 뭐 어려운 거 있어요?
1: 많이 어려워요. 진짜 많이 어려워요 진짜.
0: 저 배드민턴 잘 쳐?
1: 저요?
0: 어.
1: 아, 쳐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학교 뭐 체육 시간에 이렇게 치고 했는데.
0: 근데 화면상으로 보면 안세영 선수하고 내가 둘이 하면은 말이야.
1: 네.
0: 안세영 선수가 이게 날리면 나 받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렵겠지, 그래요? 사실.
1: 네? 아니, 한번 부탁 좀 해보세요. 일단 한번 붙어보자고.
0: 근데 어. 옛날에 제가 그 MBC 시절에 그 스포츠 취재 팀장을 한 적이 있어요.
1: 네네네.
0: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 네.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서 제가 가서 그 태릉에 있을 때야. 지금 진천으로 이사 갔는데.
1: 아, 예, 선수촌. 예.
0: 선수촌에 가가지고 이해리사 감독이야.
1: 아, 이해리사 감독. 진짜 오래간만이다.
0: 이해리사 탁구장.
1: 탁구.
0: 그니까.
1: 예.
0: 그 이제 그분하고 그 화면용으로 한번 예. 쳐보자고.
1: 오, 예.
0: 대충 남겼지. 예. 이분이 자, 이번에 오른쪽 갑니다. 예. 벌써 지나갔어. 와, 다르더라고.
1: 아,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아, 선수인데.
0: 아, 네?
1: 평생을 그.
0: 그니까.
1: 그분은 업인데, 그게.
0: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1: 아, 왜요? 얘기 좀 더 해요.
0: 왜? 좋네. 말하기 싫지요?
1: 좋네.
0: 힘들게.
1: 계속 시간 질질 끄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0: 뭐. 노래 하나 틀어.
1: 아, 뭘 틀어. 노래. 아니, 노래는 됐고. 예. 저기. 하시죠, 그러면.
0: 네. 그래? 예, 네, 알았어. 자, 이번에는 5756번님의 사연입니다. 꽃집이에요. 이 더위에 3년 전에 사가신 3,000원짜리 화초가 물을 안 줘서 죽었대요. 야 바꿔줘. 이거하고 똑같네. 개그 콘서트. 3년 전에 사간 3,000원짜리 화초가 물을 안 줘서 죽었대요. 제 잘못은 없는데 저한테 돈 돌려달래요. 대신 화 좀 내주세요. 자, 이거 옛날 개 콘서트 그거 있잖아. 그거 큰 그 개 인형 끌고 와가지고 바꿔줘 이러는 거.
1: 아, 그래?
0: 어? 똑같네.
1: 아, 맞아, 맞아, 맞아.
0: 야.
1: 야, 대박이다, 진짜.
0: 3,000원짜리 받쳐.
1: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 왜 우리 사장님한테 그래, 사장님한테. 본인이 물 안 줘놓고서. 3년 전에 사온 걸 지가 물 안 줘가지고 준 걸 왜 돈을 물어달라? 왜? 네가 인간이야?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이게 꽃집도 못해 먹어가지고 그냥 어 이거 몇 푼 남다고 3년 전 야 너도 진짜 대 진하다 정말 어 이런 잔인한 인간.

0: 나한테는 진짜 야 추석 때라도 물지겠다 내가 추석 때라도 설날 때라도 어떻게 3년 동안 한 번을 안 줘 그러면서 물어달라고 그래 이런 니가 이런 인간 같은 인간 아유 진짜 이런 야치 같은 인간 꺼져버려 힘들어 자 이제 노래 들읍시다 아 힘이 없네 힘이 없습니다.
1: 야, 골프 연습하다가 왼쪽 갈비에 지금 담이 열렸는데도 담 투혼으로 그냥 하네. 야, 정말 대단하네.
0: 모르겠습니다.
1: 네.
0: 뭐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뭐 시끄러울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코너가 네. 너무 좋은 게 네. 나는 이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잖아요. 어디 가서 지금 열받는 일 여기서 그냥 소리 지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코너가 그래서 좋아요. 야,
1: 구기가
0: 저는 좋아요. 저는.
1: 구기가 생각을 바꿨네. 전에만 해도 출연료 안 준다고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요새 그런 게 없어. 얼마나 멋있어.
0: 아, 그게... 그거 있잖아요. 남녀가 헤어졌을 때, 네. 예를 들어 실연을 당했을 때, 네. 4단계 정도 있대요. 처음에는 분노, 2단계는 뭐 체념, 3단계는 뭐 슬픔, 뭐 이런 게 있대. 제가 그 체념 단계예요. 체념 단계. 출연료 뭐 이제 체념이지 뭐.
1: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상실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야. 부정, 분노, 타협.
0: 아, 진짜?
1: 뭐
0: 맞아,
1: 절망,
0: 맞아, 맞아.
1: 수용, 이런 거 5단계.
0: 와, 형 진짜.
1: 4단계가 아니고 5단계. 네,
0: 선생님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거. 얘네들 이렇게 막걸리 드실 때는 진짜, 와, 이분이.
1: 시끄러워.
0: 초등학교 나왔나 봐. 이럴 정도인데.
1: 나 요새 막걸리 안 먹어.
0: 안 드세요?
1: 아, 나 술 안 먹어.
0: 아, 되게 진짜. 너무 박식하신 것 같아요.
1: 나 술 끊은 지 지금 4일 됐어.
0: 정말요?
1: 어.
0: 왜요?
1: 뱃살 많이 줄지 않았냐.
0: 어, 많이 들어갔는데.
1: 나 이제 좀. 예, 당뇨이기 때문에, 아, 당뇨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내 갱생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 아, 나보고 술 막걸리 먹자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응?
0: 그리고 이제 술 안 드시는 거야?
1: 안 먹어, 안 먹어.
0: 예. 그럼 이제 뭐 하고 사실 거예요, 이제? 아니, 담배도 안 끊으시고, 담배 끊고, 술도 끊으시고, 이제 뭐.
1: 술 끊고.
0: 그냥 평생 이거 방송만 하고 사셔야 되겠네.
1: 아, 평생 어떻게 해, 이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예. 아니, 피아노, 저...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그런 걸로 돌려야지.
0: 제가 봤을 땐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TBS의 이 힘든 시절을 지금 열심히 버텨주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1: 버티면 뭐해? 돈을 줘야지.
0: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또 이제 잘 되는 날이 올 거 아니야, 방송국이.
1: 그런 날이 올까?
0: 아니, 만약에, 정상하게 된다면 이 선생님은 이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1: 그런가?
0: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70 넘었다고 나 자를 거야?
1: 뭔 내가 70이야 이 사람아. 아니,
0: 나중에.
1: 66밖에 안 됐어. 왜 이래?
0: 그렇게 되셨을 때.
1: 네가 인간이야? 왜 선배 나이를 그렇게 올려?
0: 나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1: 예. 알았어. 아이 고마워. 구기밖에 없다.
0: 만약에 저희 간다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1: 빠블로 말 안 들으면 얘기하라고?
0: 예. 네.
1: 쟤도 내년이면 환갑이야.
0: 아니면 말 안 들으면 얘기해.
1: 쟤도 은퇴야, 이제.
0: 확 유튜브에 올려버릴 테니까. 제일도 잘랐다고.
1: 야, 노래 하나 틀어. 긴 걸로.
0: 왜? 해요, 왜요?
1: 하나만 더.
0: 오늘따라 유독 더 하기 싫어하시네.
1: 아, 나 힘들어. 하나만 더 하고 노래 듣겠대. 네. 쟤도 고집 있네. 쟤 김가인데, 네. 김경래인데, 수능 안 간가, 쟤도?
0: 아니.
1: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합니다.
0: 네.
1: 5740번님, 처인 휴게소인데 잠시 쉬고 있습니다. 대신 화 좀 내주세요. 어제 8시 30분쯤 퇴근해서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횡단보도 불은 빨간색이고, 제가 우회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저씨 한 분이 횡단보도에서 어두운 데 내려와서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 횡단보도 불이 빨간색이면
0: 큰일 뻔했네. 예.
1: 네, 그거 건너면 안 되잖아.
0: 예.
1: 얼마나 놀랐는지 급정거하고 창문 열고요.
0: 예.
1: 아저씨!
0: 예.
1: 아저씨! 이렇게 외치셨겠지.
0: 예, 그렇게.
1: 아저씨! 에이, 부르는데도 한 손에는 술병,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차들이 양방면에서 다 놀래서 쓰고 술 드신 게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
0: 진짜 대박이다.
1: 제발 술 먹고 네. 그러지들 맙십시오.
0: 야, 야, 씨 정말 아주 그냥 신났네, 신났어. 아주 지세상이네, 아주. 완전 지세상이야.
1: 빨간 신호등이에요.
0: 아, 씨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병풍도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한번 제대로 맡고 싶어, 아주 그냥. 큰일 나요! 어쩌다. 그 신호등 이렇게 건너 큰일 난다고! 혼자 죽는 거 아니야!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 야, 진짜! 어? 그 술, 야,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술 끊어! 술 끊어! 옆에 지금 여기, 우리 선배 술 끊었대잖아!
1: 아, 며칠만.
0: 술 끊어!
1: 아, 며칠만 끊었다고, 이 사람아.
0: 우당강 건너려고 아주 그냥, 어?
1: 아, 이제 죽일 때까지 술을 어떻게 안 먹어. 먹긴 먹어야지.
0: 당분간 끊어, 그럼! 당분간 끊어!
1: 당분간 끊으라고, 당분간.
0: 아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0: 나가.
1: 그래요. 아. 자, 최욱 씨가 대신 화내주러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스트레스 풀러 왔습니다.
0: 어떻게 또 술병을 들고 다녀. 아우, 정말 진짜 그거는.
1: 네가 인간이야. 아, 네가 인간. 진짜.
0: 그 가족분들이 본다고 생각해봐, 그거. 얼마나 창피한 거야, 그게?
1: 아이, 좋아. 이거 잘하네. 자, 노래 이제.
0: 작작 처먹어, 술 좀. 자.
1: 노래 듣겠대. 가만있어봐. 청취자 신청곡으로. 이거 긴 거냐?
2: 뭔데요?
1: 잔나비가 부른 노래라는데.
2: 네.
1: 노래가 긴 게 아니라 제목이 긴 노래래. 저 가로 안에 든 게 저기 노래 제목이라 하는 거야?
2: 이게 뭘 제목이야? 가사지.
1: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0: 잔나비 뭐 하는 시작이야! 제목을 이렇게 크게 하면 어떡해! 크게 하면 가뜩이나 옆에 선배님 지금, 어? 뭐가 퍼가지고 지금 말룩 즐기고. 줄여! 줄여! 줄여!
1: 아, 노래 줄여! 제목 기네, 정말.
0: 사랑하긴 상스, 상스 짤래, 이러고 줄여.
1: 예, 자, 그러면 잔나비의 긴 제목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 노래 되게 좋아요, 이거.
1: 예.

0: 나 장나비의 노래 제목을 긴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제목을 다시 한번 소개하라고? 네가 읽어봐. 응? 네가 읽어봐.
1: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는 뭐한 새끼야! 길어! 줄여! 으로 끌고 있어 말이야. 어?
0: 자, 이제 3740번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홈쇼핑에서 고등어 자반을 샀걸랑요. 근데 냄새가 너무 나서

0: 교환을 요청했어요. 근데요, 냄새 나는 거는 주관적인 생각이라 그러면서 교환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혼자 당신 생각이다 이런 얘기야.
1: 아, 주관적이다.
0: 네. 네. 두 개를 꺼내서 구워 먹다가 상한 냄새가 너무 심해서 버려버리고 남은 것도 모두 버렸습니다. 먹는 거 같고 장난치는 거 너무 불쾌합니다.
1: 네.
0: 저는 2시면 허리케인 라디오 틀어놓고 일하는 배송기사인데요. 두 분의 입담과 혼내주는 코너를 들으면 크크크 웃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네. 진짜. 네. 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어? 아니 난 살다 뭐 바꿔달라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0: 당연하지 먹는 건데. 어?
1: 아니 네. 난 살다 무슨 냄새가 주관적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네가 먹어 그럼.
0: 그렇지.
1: 네가 다쳐먹어 네가 먹어봐. 네가 먹어봐. 어? 야 썩은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데 뭔 주관이야 주관은. 맨날 시험 볼 때 주관 지금 다 틀렸어. 무서워. 네가 인간이야.
0: 아유 잘하네.
1: 이건 네가 인간이야 고등어지. 이런 썩은 고등어 같은 인간이야 아주 그냥. 어? 네가 다쳐먹어.
0: 아, 야, 화라산이야, 화라산. 야, 최국이 잘한다.
1: 아, 노래 들어요, 노래. 아, 힘들어. 아,
0: 머리 띵해졌어?
1: 예, 긴 거 들어요, 좀 이따가. 예.
0: 오, 저혈당 온 거 아니야? 괜찮아?
1: 아니, 지금 단 거 먹고 있잖아요, 지금.
0: 아, 먹고 있네, 괜찮아. 예.
1: 자. 아우. 아, 이거 진짜 너무하네, 진짜.
0: 문자 이거. 하나 더 하고 노래 듣자는데.
1: 아니, 그리고 홈쇼핑이고 안내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사장도 아니고. 근데 왜 안 바꿔주냐?
0: 그러니까. 아, 그러고 저게 문제가 아니야. 어? 지금 먹는 거 갖고 장난친다 그래. 어제 그 뉴스 봤어?
1: 뭐 어떤 뉴스?
0: 너 집에 텔레비전 있어 없어?
1: 아 뉴스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봤냐?
0: 아니 그 집에 텔레비전 있어 없어?
1: 있어요. 예.
0: 그럼 그 뉴스 봤을 거야. 중국에서.
1: 예.
0: 중국에서.
1: 아, 예, 예, 예. 봤어.
0: 무슨 포름 알데히드.
1: 예, 배추를 신선하게 하려고.
0: 그거 한 번에.
1: 포름 알데히드 이렇게 해가지고.
0: 그렇지. 포름 알데히드가 청산가리라며.
1: 뭐 발암물질이래요. 발암물질.
0: 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맞아?
1: 포르말데히드
0: 청산가리.
1: 설마 청산가리겠어?
0: 청산가리래잖아. 포르말데히드 써 있잖아 영어로.
1: 그럼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된지 여부는 아직 저 조사 안 되니까.
1: 거기 그래? 기사에는 그 중국 그 뭐 중국이 어느 지방으로 간다고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
0: 그러니까. 네. 그리 갔으면 좋은데 네. 우리나라에는 안 왔어.
1: 우리나라 오기만 해 보내기만 해 봐 주냐? 어? 아니 무슨 뭐 무슨 맥주에 오줌을 누출한다 이 왜 그러는 거 있죠?
0: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0: 아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중국말로 해야지.
1: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중국말 어떻게 해야 되지?
0: 나도 몰라. 대충 해봐 그냥. 개그맨.
1: 네가 인공. 아 나 이런 걸 못해. 아 진짜 아, 죄송해요.
0: 아이고 자.
1: 아 그리고 네. 괜히 또 제가 또 이렇게 가면 또 살짝 정치적으로 또 비화가 될 수
0: 있어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7242번님께서 길게 문자를 줬네.
1: 길어?
0: 19형 최국 씨 더운 날에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저녁 무렵인데. 술 취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탈 때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해줘서 15분 정도 운행하고 도착해서 보니까 옆으로 쓰러져 잠이 들었더라고요.
1: 어, 진짜?
0: 손님을 흔들어가지고 간신히 깨우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우리 집 아니야? 그러면서 근처 아파트 동을 몇 바퀴를 돌면서 물어봤더니 결국엔 처음 왔던 곳이 맞더라고요.
1: 아, 맞아.
0: 내릴 때도 너무 많이 취해하셔서 간신히 부축해서 내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차비가 없다면서 배째라고 주차장에 들어넣어갖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이고. 그래서 차비도 못 받았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주고 왔습니다. 최국 씨 술 취해갖고 택시비 안 주고 바닥에 누워 주무신 이 승객 혼 좀 내주세요. 네. 그러면서 신청곡은 전람회 취중진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자 일단 취중진담은 조금 이따 하고 네. 네. 그 승객한테 한마디.
1: 술 좀 작작 처먹어요. 작작 드셔. 그러다 못하면 큰일 날라고 말이야. 어? 그렇게 모는도 못 가는 정도로 그게 먹을 거면 집에서 먹든가 뭐 하는 거야. 기사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어? 그 뭐지?
0: 뭐?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그냥.
0: 아 좋아 좋아.
1: 어?
0: 야
1: 음주는 하모니야.
0: 아
1: 조화롭게 쳐오라고.
0: 뭐가 하모니야 아, 음주가.
1: 응용. 응? 기사님 저 어, 돈도 없어? 차비도 없어? 아주 그냥 차비는 남겨놓고 먹어야지 술.
0: 저 승객으로 완전히 저 최국 씨 덕분에 출세했네.
1: 양주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계시는데 양주 처먹고 돈이 없으면 어떡해.
0: 양주 먹었는지 뭐 먹었는지 티가 아니야.
1: 아, 라인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0: 아, 라인 맞추는 거야? 어.
1: 꺼져버려!
0: 아이고.
1: 저.

0: 그거 짚고 갑시다. 아까 뭐. 그 포름알데히드가 청산가리냐 이거에 논란이 많아요 지금.
1: 뭐래?
0: 채팅창 뭐 이런 데서
1: 뭐래 근데
0: 청산가리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1: 청산가리는 아니 포름알데히드 예. 아니 내가 저 밖에 빠블로한테 물어봤잖아 포름알데히드 청산가리 맞지 포름알데히드 제가 끄떡거렸어
0: 구호공사님 포름알데히드는 청산가리가 아니고 사이나 아이고 문자
1: 사이나
0: 문자를 읽는데 넘겨버리면 어떡해요
1: 아, 사이나 사이나 저거 아니야 꽁 잡을 때 쓰는 거 한겨울에 네. 사이나 나 논다 그러잖아. 네,
0: 저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지금 읽은 거예요. 사이나. 야, 겨울한 말이다. 사이나.
1: 예, 예. 예. 사이나구나.
0: 저도 그 경험 있어요.
1: 뭐
0: 겨울에 시골에서
1: 꽁 잡을 때 네,
0: 그 벽시에다가 사이나.
1: 벽시 내지는 콩 같은데. 네,
0: 거기다 사이나 이렇게 그렇지, 묻혀가지고 그렇지, 해놓으면 그렇지. 꼭 꽁이 먹고 가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예. 예.
1: 근데 걔네들이 바로 죽질 않아.
0: 아 그래요?
1: 먹고서는 하자 저기서 그냥. 떨어지잖아.
0: 꽁고기 드셔보셨어요?
1: 아, 꽁고기 맛있지.
0: 그렇게 맛있다는데.
1: 달짝지근하지.
0: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1: 제주도 가면 꽁고기 많이 팔잖아요.
0: 아, 진짜.
1: 제주도 안 가봤구나.
0: 아니, 가보긴 했는데 못 먹어봤죠. 한번 먹어봐야겠다.
1: 왜 네. 돈이 없어서 못 먹었어?
0: 아니, 아니, 잠깐. 먹을 생각을 네. 미처 못했어요.
1: 나중에 형 같이 가면 내가 하나 사줄게.
0: 알겠습니다. 꽁고기?
1: 네, 꽁고기.
0: 예. 그거 뭐, 암컷, 수컷 중에 뭐, 어떤 게 더 맛있어요?
1: 그런 건 모르겠고. 예.
0: 닭은, 아, 족발은.
1: 그, 족발은 여기서도 팔고.
0: 그, 뭐지?
1: 뭐?
0: 암컷 족발이 더 맛있다며요.
1: 꽝?
0: 아니, 족발.
1: 돼지?
0: 예, 족발.
1: 아, 그런 이론이 또 있어? 너 화내기 싫으니까.
0: 암돼지, 암돼지.
1: 화내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 그만하고.
0: 어이, 미쳤어요?
1: 자, 2311님께서 자, 짧게 문자를. 와이프하고 같이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와이프는 시끄럽다고 난리고요. 와이프 혼 좀 내주세요.
0: 와이프, 저 차 내리라고 그래요. 내려줘! 와이프님! 사모님! 그냥 들어와!
1: 저거 해, 저거.
0: 남편이 재밌대잖아요!
1: 저거 해. 어? 일론 머스크 스타쉽 태워서
0: 집에. 아까 했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화성 보낸다 그러지 말고 집으로 보낸다고 그래.
0: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집으로 보내버릴까보다! 우리 사모님!
1: 네, 좋습니다.
0: 네. 사모님, 이거 계속 듣다 보니까 저 인이 배겨가지고 네. 적응돼요. 네.
1: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7242님의 신청곡, 아까 전람회 취중 진담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저 최구 씨가 뭐 암꽁이냐 뭐 이렇게 엉꽁의 맛이냐 그랬더니 폭풍의 더덕님 아이디로 네. 암꽁이 맛있습니다 그러셨네. 암꽁이 맛있대. 예.
1: 아 그래요? 예. 암꽁? 예.
0: 자 이번에는 8879번님께서 아주 서러운 문자 보내주셨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억울한 사연이라고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당진에서 갈치 조림집 하는 사람들인데요. 2년 전부터 갈치 조림을 1인분에 10,000원. 국내산 갈치 한 마리씩 조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국내산 갈치 한 마리씩 한다 이거요.
1: 싸네.
0: 2년 전부터. 네, 네. 근데요, 한 번은 어떤 여성분이 2인분 배달 주문을 해서 배달해드렸더니 1시간 후에 아니 2인분의 양이 왜 이렇게 적냐고 따지더라고요. 10,000원에 한 마리고 세 토막 내서 드리면 여섯 토막 2인분이거든요. 네. 아 진심으로 이 손님 너무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1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만 원이 아니고.
1: 아이고.
0: 최국 씨 호통 좀 쳐주세요.
2: 아 진짜. 만 원에 2년 전에 만 원이면 그거 진짜 감지덕지지. 그걸 또 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뭐 어떡하는 얘기야 지금. 야 1인분에 세 토막이면 2인분에 뭐야. 3 더하기 3 뭐야. 너 수학 못해? 산수 못해? 여섯 토막 맞잖아! 뭐 자태야, 뭐! 뭐! 뭐가! 뭐 이렇게 많이 좀, 뭐, 많이 먹으려고, 진짜, 어? 할 말이 없어가지고.
0: 갈치는 한 번.
2: 네가 인간이야?
0: 갈치는 한 번이라고. 세토막 한 번.
2: 갈치는 하모니야?
0: 하모니를
2: 조화롭게 먹고
0: 그렇지 세 토막 잡혀 나가는데
2: 세 토막 여섯 토막
0: 그러면 네 토막을 줘야 돼 그래
2: 뭐 얼마를 더 달라는 거야
0: 아니 갈치 세 토막이지
2: 세 토막인데 몇 토막 달라는 거야 지금 돈 더 내라 그러면 어?
0: 아니 한 마리 갖고 세 토막 지나 다섯 토막 지나 똑같은 한 마리인데
2: 야 그렇게 소개하면 네가 그냥 가게 차려가지고 네가 해가서 네가 먹어
0: 네가 음식점 해봤어 그래
2: 어쩌라고 어?
0: 네가 음식점 해본 적 있어?
2: 네가
0: 그래.
2: 식당 뭐 해본 적 있어? 음식 해본 적 있냐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게?
0: 그렇지.
2: 어? 예. 이 갈치조림 이거 국내산을 한 마리에 만 원에 파셨다 이 피눈물을 먹고 파셨는데 자 그거를 쪽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사장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진짜 야, 아 진짜
0: 최규 씨 오늘
2: 이래서 사람 잘해주면 안 되면서 이래서 아 정말
0: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화내는 연기 아 이거 아카데미 주연상감이야
2: 아니 무슨 뭐 아까는 뭐 냄새도 주관적이라고

0: 그러니까. 이제 뭐 양도 주관적으로 아유 너 혼자 다 해먹어라 아주 그냥.
1: 이거 이 대화남은 저 뭐야 대, 뭐야 암, 거기,
0: 아 뭐 아파
1: 암, 아카데미상 그런 거 후보 안 되냐? 에미상 그런 거?
0: 에미상이요? 어버이날 주는 거야?
1: 알거 말고 얘 왜 이래? 네. 아 미국에서 주는 상 있잖아. 아니면 우리나라 뭐 대종상 그런 거 안 되나? 예?
0: 잘리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1: 자, 이번에는 1034번님. 택시 기사님이요. 손님이 있는데도 운전하면서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더라고. 아저씨, 그러면 안 되지. 아마 요 택시 탔던 손님인가 봐.
0: 미쳤네.
1: 너무 황당해서 보냅니다. 미쳤어. 이런 사람 헌 좀 내줘요.
0: 야, 당신 미쳤어. 미쳤어. 야, 이씨가
1: 네가 그, 이순재 씨야.
0: 야, 이순재 이순재 선생님이고 야, 아니 지금 운전 중에 지금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택시 기사라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는 것만 해도 지금 위험천만 시키는데 거기서 뭐 야동을 쳐봐. 야, 야동을 봐. 야동. 네가 인간이야?
1: 에이, 좋아 좋아. 에이, 잘했어.
0: 집에서 봐. 아니 집에서도 보면 안 되나? 왜 야동을 봐라, 야동을 거기서.
1: 아니, 보는 건 자유지. 근데 어. 이 택시 기사 하신 분이 보면 안 되는 거지.
0: 아, 어떻게 손님 앞에서 야,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진짜. 기사님 신고해. 경찰 신고해요, 이거. 이거 범죄야, 이거 범죄야, 이거.
1: 큰일 납니다.
0: 큰일 나, 큰일 나.
1: 네. 이거 저 살인미수 미필적 고의야 미필적 고의한 살인미수.
0: 아니 이거는 지금 기사님이 정신적으로 좀 뭔가 이거
1: 맞아
0: 네, 이거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때.
1: 아, 적성검사 새로 해야 돼.
0: 네, 아니 생각나냐 이렇게 손님 앞에서 네. 운전 중에 핸드폰으로 근데 야동을 볼 수 야 미쳤구나 네. 이거.
1: 자 이번에는 86000님 2024년 1월 7일 날 대신 화내줬던 거를 AS 부탁합니다. AS 해달래. 뭔가 고칠 게 있나 봐. 당시에 춘천사는 재겸이에게 서초동에서 18년 전인 2006년 생활비로 빌려줬던 돈 500만 원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고쳐서 방송을 부탁해 주세요. 네. 재겸아, 춘천사는 재겸이 아는 분들 재겸이가 20년 전에 빌려간 500만 원 이자는 필요 없고 원금 500만이라도 갚아. 아무리 채권 소멸 시효가 있어도 그렇지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생활도 하고 자식도 키웠고 했으면 달라는 소리 안 한다고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임마. 연락처가 바뀐 것도 아니야. 갚아. 빨리 갚아. 춘천사는 재겸이 아는 분들 방송 들으시면 재겸이한테 야 너 방송 나오더라 얘기 좀 해주세요.
0: 재겸아.
1: 오늘의 주인공이 재겸이에요.
0: 춘천사는 재겸아. 재겸아, 재겸아, 동갑퍼 재겸아, 동갑과 재겸아, 우리 재겸, 재겸, 재겸, 춘천사는 재겸, 재겸아, 다 춘천사시놈도 바로 저 재겸이라는 이름한테 다 물어보세요. 혹시 너 옛날에 친구한테 생활비 빌린 적 있니? 500만 원 다 물어봐가지고 찾아내면 바로 동갑퍼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겸아, 동갑퍼, 동갑퍼, 이자 필요 없어, 원금 갚어, 원금 갚어, 그걸로 너 자식 키우고 교육시키고 다 생활도 다 했자, 재겸아. 동갑과 나도 힘들어 재겸아 재겸아 춘천사는 재겸 춘천사는 재겸이 동갑과 8600님 혹시 저 받으시면 저 2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 저기
1: 500만 원 중에서
0: 네 이렇게 해드렸는데
1: 야, 네. 조금 더 달라
0: 동갑퍼
1: 한 어? 20만 원 달라 그래 20만 원
0: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미스김이 부릅니다 옆구리

0: 노래 재밌네요. 옆구리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규 씨, 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 이게 노래 트는 타이밍이 조금 저기 하네.
0: 뭐가?
1: 그렇죠. 노래 듣고 또 이제 인사드리고 또 이제.
0: 끝곡 들어야지. 어,
1: 끝곡 네. 들으니까. 네. 너무.
0: 그래서 뭐, 뭐 PD가 진행을 잘못하는 건가요?
1: 아니,
0: 제가?
1: 아니, 너무 좋다고요. 아, 너무 좋다고요. 네. 이거 좀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노래 한 여섯 곡에 네. 화 한 두 번 내는 걸로 하시죠.
0: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재룡 가수가 부릅니다. 굴러온다 복덩이 온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지금 제주 일부 지역과 전남 흑산도 지역은 폭염경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만큼 에어컨을 찾게 되는 날씨여서 에어컨 화재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에어컨 실외기의 보관 장소 환기창은 반드시 열어두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실외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자유로 나들목 쪽으로 물리는데 자유로 나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입니다. 추가열 여수행.

지난 겨울에 저희 집사람이 50대 후반 나이에 마흔자로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렵지는 않아 보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으면서 1단계에서 늘리지는 않고 석 달을 하면서 9kg를 뺐거든요. 그런데 주사 끝나는 순간부터 슬금슬금 다시 요요가 오더라고요. 집사람 친구들도 여럿이 같이 했는데 다들 주사 끊고는 원상복귀가 돼서 우리 집사람까지 전원 실패했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요요 현상이 있군요. 아, 참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빼는 게 예, 이게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잠시에 시작할 서강대교 함께 진행해 주실 가수입니다. 진심원의 신곡 산 넘어 산 듣고 나서 서강대결 시작하겠습니다.

0: 라디오 전성 미녀 가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결 서강
1: 대결.
0: 제3한강교는 아닙니다. 오늘 대결 서강대교입니다. 성인 가요계 미모 서열 1, 2위 가수입니다. 먼저 1위가 오까락지 강민주 씨.
2: 1위가 아니에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0: 이어서 2위 신곡.
2: 1위 아니에요.
0: 밀빵 서지효 씨. 어서 오세요. 야, 한 달이 금방 온다. 너무 잘 지냈어요, 지효 씨?
2: 네.
0: 뭐 하고 지냈어요?
2: 그냥 뭐 왔다
0: 너무 더웠잖아, 그죠?
2: 너무 더워가지고.
0: 자, 미모 1위 강민주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2: 아, 1위 아니에요.
0: 아니, 예. 1위라고 그래. 그렇죠. 언니잖아.
3: 네, 미모 1위는 또 1위답게 예,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0: 아, 미모 1위 그랬더니 아니야, 얼굴에 만면에 네, 미소가 가득해. 아까 들어올 때는 막 인상 찌푸리고 들어오더니. 자,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보조 MC 겸 심사위원입니다. 본인의 일대기를 담은 곡, 아까 조금 전에 들었죠. 산 넘어 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심원 너는 아느냐. 가수 진심원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진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 산 넘어 산 보면은 네, 진심원 씨의 젊었을 때 일대기가 쫙 들어가 있는데, 반지하 세 번이나 뭐 이사하고 30대 초반에 실패를 했고.
4: 어? 그 그냥 제 얘기에 써놓은 거죠.
0: 뭐 아버지도 원망하고 뭐.
4: 어? 그러니까 그 사업 실패했을 때 네, 돈이 좀 궁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계셨으면 아버지한테 아빠 그때 뭐 돈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라도 할 텐데.
0: 어머니 모시고 살았다 그랬지.
4: 그런 생각이 좀 나고 실패하고 나니까 아버지 원망도 하고 이런 생각이.
2: 근데 멋있다.
4: 뭐가?
2: 근데 자기 얘기를 이렇게 노래에 고스란히 다 담아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4: 뭐 이게 막 뜨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나도 나를 한번 돌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거죠.
2: 자서전처럼 자서.
4: 그렇죠, 그렇죠.
0: 마지막에 가면 뭐 고생했다 시모나 뭐 이런 것들.
4: 그렇지.
0: 아주 웃겨.
4: 고생했다. 그러니까
2: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토닥토닥토닥.
4: 네, 그런 거죠. 고생했다. 사랑한다 시모나 이런 거죠.
2: 잘 살았다.
4: 아, 그렇죠. 예.
0: 미모 1위라 그랬더니 아주 네, 강민주 씨가 싱글벙글이야.
2: 아, 좋습니다. 아니, 네, 오늘 좋게 아주 출발하네요.
4: 강민주 씨는 네, 진짜 미모 1위예요. 네.
2: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들어서.
4: 고생. 서지효 씨는 미모 1위예요.
0: 여보세요.
2: 아, 오늘 컨디션 안 좋네.
0: 아, 됐고. 강이야. 그나저나 오늘 저 허리케인 라디오 하면서 1, 네, 2부에서 그 비만 치료제 네, 뭐 스시자로 마운자로 위고비 이런 얘기 전화 인터뷰도 두 분이나 해보고 그랬는데, 뭐 두 분은 미모 1, 2위 두 분은 뭐 이런 치료제 필요 없죠?
2: 미모 1위인 서지호는요.
0: 네, 네.
2: 네. 워낙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 자존심상에서 이 뭔가 운동으로 해결을
0: 그렇지,
2: 해야지.
0: 이러면 주사제 없어도. 네. 그죠?
2: 네. 네.
0: 한 번도 안 맞아본 거고.
2: 네. 네.
0: 역시 뭐 미모 2위다워.
2: 안 맞아도 11자 네, 있습니다. 복근이 아직도.
0: 아, 그렇습니까?
2: 11자? 네. 네.
4: 이렇게 11자?
0: 가로로?
2: 그거는 그 일본 계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거고.
0: 됐고. 강민주 씨도 뭐 이런 치료제 네, 필요한가요? 어때요?
3: 아, 저는 필요할 때가 많아요.
0: 예, 그래요?
3: 예.
0: 많아요?
3: 이게 또 갱년기가 딱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슬금슬금슬금 찌는 그 살이 이게 차라리 팍 찌면은 어떻게 뭘 할 텐데 요 조금씩 찌는 살이
2: 맞아, 맞아.
3: 그게 아주 사람을 아주 돌게 만들더라고요.
4: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3: 많이,
4: 보면
3: 예, 많이
4: 뭐 술자리 가도 뭐 안 먹고 것도 아유, 안 먹고.
2: 뭔 소리예요?
4: 먹고 싶을 때만 먹더라고요.
2: 아, 먹고 싶을 때 폭식을 하죠. 근데 진짜 언니하고는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자끼리는 또 이렇게 사우나도 같이 가고 하잖아요.
0: 네.
2: 어쨌든 네, 아직까지는 볼만합니다.
0: 됐고. 그러니까.
3: 아니, 가끔 가다가 사실 이렇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은
0: 네,
3: 배에다 힘을 딱 줬을 때의 제 모습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괜찮은
0: 네,
3: 네, 그걸로 하죠.
4: 네. 저는요, 제가 거울 앞에 섰는데 어느 날
0: 네,
4: 진짜 배가 임신 8개월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의상을 입었는데 바지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위에 자켓이 단추가 안 채워지니까 이게 그 왜 우리가 일이 없을 때 막 놀고 먹게 되잖아.
2: 맞아요.
4: 그러면 이게 찌잖아요.
0: 네.
4: 그래서 안 되겠다고 제가 형이 마운자로 했었어요.
0: 오, 진짜로?
4: 마운자로 한 달을 했는데.
0: 언제 했어요?
4: 이게 한 석 달 전에 한번 했는데 진짜 한 달 만에 했잖아.
0: 일주일에 한 번만
2: 얼마나 빠졌어요?
4: 5kg 빠졌어.
0: 한 달 만에? 네.
4: 근데 이게 한 2주 만에 한 3kg 빠지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장 안에 있는 게 다 비어. 일단 다 비고 저녁에 안 먹게 되고.

0: 내가 이제 막 먹고 싶은 그런 게 안 생기더라고. 안 생기고.
1: 식욕이 안 땡기다 이런 얘기구나.
0: 예, 그러고 나서 한 달 하고 나서 이거 더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나 딱 끊었지. 끊었는데 식욕이 아주 도다. 막 땡겨. 큰일 났어 이제 나는.
1: 아, 그러니까 빠지긴 빠졌어요 3kg가?
0: 예, 형님. 그 하여튼 바지가 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자, 살 빼는 이야기 좀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우리 세 분은 다 아는 사이 아닙니까? 가요계 선후배고.
2: 그죠? 아니요. 잘 친하죠. 제가 어렸을 때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딱 두 가수 선배님을 공연을 보러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1: 누구예요?
2: 유일하게.
1: 여기 진신문 씨.
2: 진시몬 시몬이 오빠랑 네? 그다음에 전영도 선배님. 네, 딱 두 사람만.
1: 뭐 그 롤 모델로 삼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2: 너무 그때는 일단 최고였고 낯설은 아쉬움 뭐 최고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학교 다닐 때 부산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빠가 이제 부산을 또 자주 공연을 왔어요.
0: 맞아.
2: 그래서 오빠만 오면
0: 제가 고등학교 때 봤어요.
2: 저 아기 때 본 거예요.
1: 아니 고등학교 다니는 여고생이고 여기는
0: 방송국에 다니는
1: 기성 가수인데.
2: 네, 제가 그 M본부 네. 청소년 리포터를 했었어요.
1: 아~
2: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MBC
2: 오시면
1: 부산 방송국에 다니다가
2: 그때 이제 이런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오시면 저는 솔직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0: 그때도 우리 서지호 씨는 미모 1위. 2위. 강민주 씨 1위.
2: 그때 이제 같이 그때 같이 이렇게 공연 보고 했던 친구 중에 네. 배우로 또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네. 이일화.
1: 네.
2: 아, 이일화 씨. 이일화가 또.
1: 네. 이일화가 많으신 분이요?
2: 지금 너무 잘 됐죠.
0: 네. 네. 컨디션 안 좋으세요? 왜 그러세요?
1: 강민주 씨 물어봐야지. 네. 진시몬 씨하고 어떻게.
2: 아, 시몬이하고 친하게 된
1: 거. 여기 이제 진시몬 씨 동생인 거지.
3: 네네. 네. 근데 제가 사실 뭐 굉장히 또 활동을 오래 해가지고 맨 처음엔 저보다 오빠인 줄 알고 몇 번을 저기 몇 살이에요 그거를 네. 몇 번을 물어봤어요.
2: 그런데
3: 또 그리고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한 세네 번 정도를 묻고 나니까
1: 동생이야?
3: 저기 누님 먼저도 나이 물어보셨어요.
2: 근데 워낙 동안이잖아요.
3: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또 모임
0: 같은 모임도 하고
3: 네,
0: 친해요.
3: 그리고 또 네. 이제 술도 같이 또.
1: 네. 자 여기까지 자. 인사를 좀 드렸고 자 지금부터 대결 서강대교 지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진시몬 씨가 우주 네. MC니까 오늘은 청취자 참여 안내 멘트 요거 좀 해주세요.
0: 청취자 참여 안내 멘트가 어디 있죠?
1: 네 대결 서강대교
0: 여기 있네요.
1: 이거 좀 이거
0: 알겠습니다.
1: 파블로가 밤새서 쓴 거야 혼자서.
0: 미모 112가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아 대결 서강대교 노래 잘하는 가수 강민주 씨 그리고 서지호 씨한테 라이브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여러분 아시죠?
1: 네.
0: 많이 보내주세요.
1: 자, 이제 노래 대결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나오면은 항상 몸풀기 대결을 해.
2: 아,
1: 연기 진짜. 대결하고.
0: 아, 예.
1: 근데 오늘 연기 대결은 거의 사극 수준이야.
0: 네.
2: 사극인데요.
1: 사극. 네. 거의 장희빈 연기를 해.
0: 네. 네. 네.
1: 나하고 진시몬 씨는 금부 도사?
0: 금부 도사.
1: 뭐 그런 거 역할을.
0: 약간
1: 해.
0: 그 옛날에 의금부 검사 같은.
1: 그러니까. 네. 네. 자. 특별히 저 파블로가 이 각색을 한 대본입니다. 이거 밤새서 연구해서 쓴 거야 대본.
0: 제사를
1: 정성껏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0: 1인 다역을 하네요.
1: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름하여 장희빈의 마지막 순간.
0: 아~
1: 얼마나 비참한 순간이야.
0: 사약관은
1: 완샷 해야 되잖아. 등장인물이 누구냐? 장희빈과 금부도사. 자, 강민주, 서지호 씨가 장희빈 역할을 물론 해줄 거고, 저하고 진시몬은 금부도사 역할 하는 거예요.
0: 네.
1: 자, 등장하는 금부도사가 아주 독특한 캐릭터라고 하는데,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본 다 폈죠?
2: 네. 네. 우리 자, 그러면. 연기, 진짜 연기자 되는 거.
1: 진시몬 씨부터, 진시몬 씨하고 서지호 씨가.
2: 아, 오빠랑요?
1: 네. 해가지고 먼저 한번 해볼까?
0: 알겠습니다. 네.

0: 하약이 옵니다. 여기 그 수령 확인서에 사인 좀 부탁드리겠사옵니다.
1: 사인? 아니 사약 마시는데 서명까지 봤소?
0: 이게 그 절차라 가지고 말입니다. 나중에 감사가 나오면은 이게 뭐 전달이 됐느니 말았느니 마셨느니 말았느니

0: 받는 이런 이기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죽는 사람한테 행정 절차 걱정을 시키는구려. 참나.
0: 그리고 마마, 요거 원래 어이가 직접 와야 하는데 그 양반이 오늘 휴가를 가보러 갔고 제가 대신 왔사옵니다.
1: 사약 배달까지 대타를 쓴단 말이오.
2: 어, 좋았어.
0: 아이, 보면 알잖아요. 작가도 없고 인력이 많이 딸려요. 요즘 궁안이 뒤숭숭합니다.
2: 그 근부조사가 4시 같았고.
1: 이 나라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 모양이란 말이오.
0: 마마, 해 뜨기 전에는 마무리를 해야 하옵니다. 얼른 쭉 들이키시지요. 원래 그 원샷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 네, 이놈!
2: 저 장면, 아이고, 무서워라!
1: 주상전하!
2: 왜, 왜?
1: 정령 소인을 이리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2: 거기 악사발 밑에 써있잖아, 완샷이라고.
1: 조용히 좀 해라, 이봐! 소인! 이리 떠날 수는 없사옵니다.
2: 야, 여기 죽인다.
0: 아니, 왜 이러십니까? 게임 끝난 거 아시면서 다 바꿔줬어요. 이러다 날 셉니다. 쭉 완샷
2: 해.
1: 너는 안 오냐.
2: 야, 오늘 뭐 장희빈 연기 아주 뛰어납니다.
3: 야, 왜 성대결절 왔다는데 그래도 괜찮아?
2: 아니, 이거 사극 PD가 보면은 말이에요. 아, 어? 전화 올 것 같은데 장희빈 역 좀 해달라.
3: 아, 연기 잘해요.
4: 이놈의 승부욕 때문에.
2: 야, 진짜 아주 진짜인 줄 알았어. 소름 돋았어.
1: 아, 바볼러.
2: 잘했습니다.
3: 자, 기대됩니다, 진짜.
2: 그러면 이제 진심원 서지호의 장희빈 마지막 순간에 이어서 그러면 저하고 강민주 씨가 네. 장희빈의 마지막 순간 대본은 똑같은 거예요.
1: 네.
2: 자, 효과음 틀어주세요. 마마! 마마!
0: 왜 그러느냐?
2: 사약입니다. 여기 수령 확인서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뭐라? 사인? 아니, 사약 마시는데 서명까지 봤어?
2: 이게 그 절차라서 말이죠. 나중에 감사하면 또 물어보거든요. 확실히 전달했냐 마냐.
1: 허허, 주모야? 아니, 죽는 사람한테 이 행정 절차 걱정까지. 아이고, 참네. 아이고.
2: 그리고 마마, 이거 원래 어이가 직접 와야 하는데, 아, 그 양반이 오늘 휴가라. 내가 대신 온 거요.
1: 아니, 사약 배달까지, 아니, 대타를 쓴단 말이오.
2: 배민, 어? 배민이 왔습니다. 인력이 딸려갖고, 요즘 궁 안에 일이 좀 많습니까?
0: 뭐, 병광세야.
1: 아니, 이 나라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왜 이 모양이란 말입니까?
2: 마마! 마마!
1: 왜 그래요?
4: 사약 먹을 사람이 아니야?
2: 뜨기 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얼른 쭉 들이키시지요. 원래 원샷 즐기지 않습니까?
1: 반샷 즐기요, 반샷.
0: 꺾어 마시죠.
1: 아니, 야, 이놈! 네, 이놈! 주상전하! 아니, 정령 소인을 이리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4: 얼른 가.
1: 소인, 이리 떠날 수는 없습니다.
2: 제 회룡포 부르는 것 같아요.
1: 회룡포로 돌아.
2: 아니, 마마,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게임 끝난 거 하면서. 이러다 날 셉니다, 날 새.
1: 나는 못 마신다, 나는.
0: 네가
1: 사약 끊었다, 내가.
2: 자, 박수.
3: 아니, 다 다르다. 개성이. 형님은 병광이세고, 저 누나는 주모 같아.
1: 아니, 막걸리 한 사발을 이렇게 먹으란 말이냐? 이런 것 같아.
2: 네, 장혜빈 역은 그래도 서지호 씨가 잘한 것 같아.
4: 그럼요.
2: 네. 서지호, 진심원 팀 무승. 이걸로
3: 뭐
2: 몸풀기 뭘 주냐 이놈아. 죽게 먹어 있다고 주냐.
3: 뭐 대결이라 해서 서강
2: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이놈아.
3: 알겠습니다.
2: 그거나 가져가거라 대본이나.
3: 알겠습니다.
2: 자, 긴장감 풀기에서 몸풀기 대결로 장희빈 완샷하던 날을 연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인 서강대.

0: 애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원 씨가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9858님, 최고 앵커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0: 아니, 그 문자 말고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여기 이거 아니, 있잖아.
2: 저번 달 유현상.
0: 아, 문자 소개 써 있잖아.
1: 아니, 생방송인데 생방송.
0: 아니야, 이거 읽으라고 그래.
2: 유현상 선배님보다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뭐.
0: 읽어.
1: 대결 서강대교 강민주 서지호 두 분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신청곡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네. 자, 바로 라이브 대결 갈까요?
0: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대결 1라운드인데 자, 그래도 미모 2위가 시작할 것 같아. 서지호 씨부터.
2: 1위.
0: 지금 잠깐 뭐 시간을 좀 끌어달래. 뭐가 또 준비가 안 됐구만. 아, 뒤에 여기 화면이 준비가 안 됐어. 저희가 워낙 인원이 없어가지고.
2: 네.
0: 자, 우리 저 엔지니어가 들어와가지고 뒤에 화면에 노래방 화면이 떠야 되는데 그게 잭이 연결이 안 됐네.
1: 아~
0: 네.
1: 아니, 근데 그 서지호 씨 이 성대 결절 네. 오잖아요. 아, 진짜 조심해야 돼. 막 이거 괄괄하게 그렇게 아까 뭐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2: 그거 어디 먹고 살아야 돼.
1: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2: 아, 그래야 되냐. 아, 목 너무 썼어.
1: 목 많이 쓰면 지금 무조건 답이 없어요. 쉬어야 돼요.
3: 네. 저도 지금 감기가 또 왔어요. 6월 달에 심하게 왔다가 다시 또 감기가 왔는데 에어컨 때문에.
0: 아, 그랬구나.
3: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목 감기 장난
0: 아니에요. 이제 됐고요. 이제 심각한 게 안 해도 돼. 이제 시작이 이제 엘프 노래방 이 조작이 이제 됐으니까.
3: 네네네.
0: 자, 오늘 노래방 기계 엘프 조작에는 강민주 씨의 매니저입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요. 고대석 실장이 수고를 하겠습니다.
3: 인사만 하세요.
0: 멋있다, 쟤. 야, 까만 보자. 자, 그러면 서지호 씨부터 1라운드를 하는데, 신청곡이 들어왔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요거.
3: 아, 맞아.
0: 네? 요거.
1: 문주란 씨 노래죠, 이게? 원래?
3: 예.
0: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귀찮게 합니까? 어때요? 네?
2: 저는 그런데, 네. 언니는 아니잖아.
3: 아니, 그래서 사실 제가 안 만나요. 귀찮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0: 아,
3: 네.
0: 알겠습니다.
3: 내가
1: 귀찮은 전제인 거예요. 네.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노래방 가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네. 이 남자는 여자를. 네.
2: 그래서 신청을 하셨고.
0: 고대석 실장, 자, 노래 스타트.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서지현 씨가 부릅니다. 누가 잘했는지 여러분 문자를 보내주세요.
2: 아, 이거 아닌데. 여보세요.
0: 네, 고대석 실장.
2: 아니,
0: 그거 아니네.
2: 실장이에요.
0: 뭔 노래를 트는 거야. 오늘 방송사고 여러 차례 난다.
2: 그러니까.
0: 네?
1: 아니,
0: 그건 빈잔이 아니고 남자는 아니, 여자를 귀찮게.
1: 자기가 부를 걸 틀면 안 되고 우리 서지호 씨가 부를 걸 틀어야지.
0: 고 실장 저기 앉아야지. 좋은 거 있었나 봐.
1: 형님
0: 어?
1: 좀 오래됐거든 고대석이가. 이 바닥 오래됐어.
0: 눈이 빠졌나 봐.
1: 지금 눈이 노안이 와갖고.
0: 와, 잘 안 보여?
2: 저희가 이거죠.
0: 자, 나왔어요?
2: 됐어요?
1: 자.
0: 됐어? 빈잔 나오는데 또
1: 계속 빈잔이 뜹니다.
2: 빈잔 신청곡 들어온 거 있어요?
0: 남자는 야. 여자를 귀찮게 해.
2: 예. 한편 좀 더 제목이 기네요.
0: 고실장 빨리 좀 해주세요. 방송 사고 납니다 지금.
2: 네.
0: 자, 나왔습니까? 빈잔이 또 나. 야, 빈잔 할래?
2: 자, 빈잔.
0: 빈잔.
2: 제가,
0: 자, 빈잔.
2: 빈잔.
0: 갑시다.
2: 빈잔.
3: 제가
2: 자.
3: 먼저 가겠습니다.
2: 아, 언니 빈잔.
3: 네, 언니 가겠습니다.
0: 그러면 강민주 씨가 빈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주 씨가 먼저 하겠습니다. 빈잔. 박수!

0: 여자가 아닌데도
1: 고대석 실장이 이제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붙여주니까 네. 박민지 씨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그치,
2: 사실 부르기가 힘든 게 또 네. 남자 노래고.
1: 그렇지.
2: 또 갑자기 뜬금없이.
1: 남진 원곡이죠 이 노래가.
2: 그렇죠. 예, 예. 예. 뜬금없이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 감기 걸렸는데도 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3: 근데 이번 감기는
1: 해주셨어.
3: 정말 가래 콧물이 뭐 완전히
1: 목소리를 확연히 저도 느끼겠어요.
3: 그쵸.
1: 감기 투혼이라는 네. 거. 아유 정말 애쓰셨습니다.
2: 자 우리 서지효 씨 아까
1: 아니 이제 서지효 씨 전에 이거 아라한 7477
2: 예 와 잘한다 짱이 엄마 다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마음으로 화이팅 하셨습니다.
1: 저 여보세요. 예 보조 MC면 이런 거 좀 잘 들여다보고 그래요.
2: 아 저도 감이 많이 떨어졌네. 진짜 오랜만에 나왔더니
1: 메인 MC는 나야. 네. 아니 시몬 씨는 보조니까 저런 거 잘 보라.
2: 알겠습니다.
3: 시몬이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나이를
2: 저 태발이 형을 부르지 왜 저런 걸 썼을까?
1: 태발이 저기 갔잖아.
2: 어디 갔어요?
1: 생활 전선이라고.
2: 아, 그래요?
1: 생활 전선 알바 전선이가 있어요. 예, 예.
3: 요즘 또 라이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네.
2: 아.
3: 라이브를 아주 열심히. 예.
1: 자, 그러면 강민지 씨 빈잔에 이어서 1라운드 서지호 씨의 라이브 신청곡.
4: 미워요? 저는 뭐예요?
1: 미워요? 예.
4: 뭐예요?
1: 미워요.
4: 미워예요?
1: 네.
2: 이별을 이별? 아니지 그거 아니지.
1: 고대석 실장이 뭐
2: 지금 미워요.
1: 아무거나 막 틀고 있습니다 지금.
2: 또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1: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2: 예.
1: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예. 우리 보고 시간을 끌어달래. 예.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노래 나올 때까지.
3: 아니 노래 나올 동안 뭐 했어요 저 우리 매니저 진짜. 어?
2: 긴장했잖아.
1: 저, 네. 저 강민주 씨 고대석 실장의 강민주 씨 저 매니저시네.
3: 네 맞습니다. 예.
1: 평소에 답답하신 적 없습니까?
3: 아, 많아요.
4: 음악 주세요.
1: 나왔습니까?
2: 아유, 예.
3: 자. 강.
1: 네. 남자는 좋아. 여자를 귀찮게 나옵니다. 자 서지현 씨 노래 듣겠습니다. 그럼

0: 코디오 씨가.
1: 네, 문자가 많이 네, 왔어요.
0: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네. 우리 고대석 실장이 좀 늦게 네. 음악을 했는 바람에 아주 힘들게 노래 잘 들었습니다.
1: 형님, 이분이 수금이 답이다예요? 아니면 수급이 답이다?
0: 수급이 답이다. 아, 수급이 안 보여요, 답이다. 글자가? 비읍받침이잖아.
1: 나 수금이 좀 요새 들어와서.
0: 미음받침이 아니라 비읍받침.
1: 수금이 답이다. 서강대결. 수급이 답이다.
0: 네, 님께서.
1: 님께서. 서강대결 멋집니다. 서지호님 진짜 잘하십니다. 하셨고. 네. 박명수님께서 서지호 씨 노래 너무 잘해요. 하셨고. 3453님. TV 채널 돌리다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너무 재미납니다.
0: 네, 텔레비전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네. 자, 진심원 씨. 네. 가수이자 동시에 이제 작사, 작곡, 네. 싱어송라이터신데. 네. 두 가수 특색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
1: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데 우리 네. 강민주 선배님은 그 목소리가 중하시잖아.
0: 그렇지, 그렇지.
1: 중저음이 참 좋은데.
0: 오가락지.
1: 네, 뭐. 회룡포 같은 거 듣다 보면은 형님은 좀 제가 얘기할 땐 가만히
0: 계세요. 알았어, 알았어.
1: 그래갖고 우리 누나는 네. 중저음이 좋은데 하다 보면 고음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고음이 또 아주 색깔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색이 본인만의 색깔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해도 한 번 불러도 열 번 부른 효과가 나옵니다.
0: 단점은 없어요?
1: 단점은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지호 씨는, 서지호 씨는 뭐, 하여튼, 뭐라 그러지? 리듬? 참 잘 타죠.
0: 서지호한테 네. 만큼도 서운한 얘기하면 큰일 나.
1: 쟤는 다 잘하는 거 그래. 삐칩니다.
0: 그러니까.
1: 그리고 막 우리 가수들 있는 데서 나 씹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참 잘하는 네, 가수죠.
0: 좋아요.
2: 네. 네. 우리 지호 자. 입 되게 무거워요. 아, 네. 네. 입술에다가 필러를 넣는지.
0: 1라운드 네. 서강대결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라운드로 좀 넘어갈 건데 네. 자 이번에는 강민주 씨가 순서가 이렇게 된 네, 겁니까? 네. 강민주 씨도 2라운드 첫 번째 하는 걸로 할까요?
2: 네, 그럴까요?
0: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신청곡 들어왔는데. 네.
1: 이거
2: 아, 양수경 씨. 네.
1: 네. 이 노래 기대되는데요.
0: 좋습니까?
1: 네. 네. 색깔하고
0: 자, 그러면 고대석 실장님. 네,
1: 어떤 네, 느낌이 맞습니까? 날지.
0: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1: 양수경 씨 노래죠.
0: 강민주 네. 씨가 부릅니다. 네. 박수!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0: 씨의 두 번째 노래였습니다. 이별의 끝은 어딘가 양수경 씨 원곡인데 역시 중후한 목소리 아주 좋았어요.
1: 예.
0: 노랫말이 강민 씨 참 구구절절해요. 뭔 이유로 나를 떠났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던 저 남자인데 왜 떠난, 왜 떠난 거예요?
1: 다른 남자, 여자 생겼지 뭐.
0: 삐졌나? 뭘로 삐졌지?
2: 코를 골아서.
1: 아니 진짜 누나 코 골면 진짜 싫어?
2: 실제
1: 옆에 자는데 코 골면?
2: 남자 코 골면 싫죠.
1: 야, 우린 네. 몰라 우리가 코 고는지.
2: 저는 자, 제가 골더라고요.
0: 근데
2: 나이 먹으니까 제가 저도 자다가 코를 제가 골아. 잠깐 이게 하는 소리에 깰 때가 있어.
3: 저도 골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눈 그대로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고나 봐요. 그래서 저번에 언니랑 어디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2: 남자가 옆에서 자는 줄
3: 알았어요. 남자가 자는 줄 알았대요.
2: 근데 아니, 그때 지호가 굉장히 피곤했었어. 진짜 너무 피곤했어.
3: 청 피곤해갖고.
0: 왜 잠들은 잘 자나 보다.
2: 네, 잘 자요.
0: 아, 나는 네. 얼마나 좋아.
1: 나는 매니저하고
0: 자는데. 난 자다가 한 두세 번씩 깨가지고 잠이 안 와.
1: 매니저하고 자는데 너무 코를 심하게 골더라고. 이제 촬영을 했어요. 네.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아침에 보여줬어.
0: 이게 너다.
1: 우리 이제 따로 살자. 지방 가면 따로 자자. 방 두 개 잡자.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안 되겠다.

0: 저 보조 MC는 저 말을 좀 줄이고 네. 저희 저 청취자들 저 소감 같은 거 읽어주세요.
1: 아란 7477님께서 저는 미국 멀리서 미국에서 시청하고 계시고 네, 미국에서 시청하고 있어요.
2: 보시네요. 네. TV로도 TV로는 네. 못 볼 텐데 유튜브로 보시겠네요. 네.
1: 그다음에 8090님 강민주 씨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매니저 교체하시죠.
0: 고대석 직장 교체하래. 네.
1: 이번에 교체 되나 봅니다.
0: 교체 시켜달래는데. 네.
1: 네. 우리 아들이 몇 살이지? 26. 예. 우리 친하게 지냈거든요. 아~ 우리 데뷔 시절부터.
3: 아, 그마저, 그마저. 우리 또 고시장님까지 안 계시면. 네. 이 서강대교 없어져요.
0: 7053번님?
1: 네. 강민주 가수님, 허스키한 목소리로 감정 최고입니다. 애절하고, 애절하게 멋지게 소화하네요. 더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1: 그리고 0622님, 노래도 목소리도 참 애절하네요. 네. 하셨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라운드 두 번째 노래 네. 서지효 씨의 대결 노래입니다. 네. 자 라이브로 미워요라는 노래가 신청곡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미워요.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서지효 씨의 미워요 심수봉 원곡 노래 듣겠습니다. 박수 문자.

0: 김민혁 씨가 두 번째 대결로 네. 심수봉의 미워요. 네. 아, 즉석에서 잘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1: 네. 오늘 그 두 곡을 부르셨는데 서재호 씨가 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미워요. 그러고 보니까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괜히 강한 안 좋은 기억이
2: 저는 언니하고는 네. 달리 네. 예전에 남자를 네 이제 조금 멀리 돼가지고.
0: 그걸 자꾸 스텝 꼬이는 얘기 하시려고 그래.
2: 언니는 늘 이제 아쉬움. 이별의 끝은 어딘가요? 네. 나의 빈잔에 늘 채워달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1: 서지호 씨는 이제 나한테 남자는 필요 없다. 다 밉다.
2: 내 나이 돼봐.
1: 귀찮다 이거잖아.
2: 내 나이 돼봐. 누나는 약간의 여운을 줘야지. 그렇다고.

0: 제가 목소리 들으면서 아, 누나 장점만 살리는 그런 노래를 하나 딱 받으면 정말 대곡 하나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하나 좀 드려야지 그래요.
0: 아니, 지금 노래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장점만 딱 생각하고 음역대만 딱 생각하면 곡이 좀 이제 괜찮은 노래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구나. 싶다 이런 생각도 했고.
1: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상암동에 내가 드디어 그 보컬 그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전부 그 고음 처리가 워낙 안 돼가지고 막을 써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 이 한 번, 두 번 했거든 지금까지 보컬 레슨 12회 12회 끊어가지고 57만 원인가
0: 57만 원
1: 그렇게 했는데 두 번 들었어 이제 아 근데 이게 과연 이게 개선이 되는 건지
2: 근데 돼요? 그냥 돼요? 이렇게 목소리 말씀하시는 목소리 들으면 굉장히 중저음이 좋으실 것 같잖아요 굳이 막 이렇게 하이 안 올리셔도
1: 아니 저는 그래서 레슨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다가 고음으로 올라가면은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소리를 못 지르겠다. 그때 한번 질러보래요. 그래서 한번 질러봤지.
3: 네. 아, 진짜 노래는 자신감이에요.
1: 질렀더니 네. 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야.
0: 그게 제 생각인데 일단 12회를 다 해보세요. 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12회 하면 12회 차에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57만 원 내고 또 12회를 연장하게 됩니다. 그럼 24회 때 뭐가 나와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여튼 그 여기로 저 보컬 학원의 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한 번에 이게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 나가는 거니까 그런 자세로 좀 배우셨으면 고맙겠다.
3: 그래도 배우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2: 대단하시죠.
0: 형님이 피아노도 엄청 열심히 치시고 노래도 고맙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시고 형님 꿈이 뭐예요?
1: 나 저 그래서 바꿨잖아.
0: 몰라요.
1: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수가 돼가지고 버스커.
0: 그 버스커. 그 얘기 하셨었어요. 버스커. 그래.
1: 버스커 한번 해볼라.
0: 이제 홍대에서 한번 만나요.
1: 홍대 앞에는 저 사람들 말고 홍대 그 소공원 있어. 홍대역 지하철 2호선 여기
0: 맞아요,
1: 나가.
0: 알아요.
1: 그런 데 가서 몰래 숨어서 한번 해볼까. 사람들 없는 데 가서.
2: 숨어서 하시면 집에서 하시죠.
1: 아, 창피하잖아. 노래도 못하는데.
3: 저희가 초대 가수로 가겠습니다.
1: 아유, 좋습니다. 네. 정말이야?
3: 네, 정말? 네, 가겠습니다.
1: 강민주 서지 오는 거야? 네. 진심원도 오고. 네. 네. 그러면 나보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러 좀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서강대결 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심원 씨.
0: 내가 이겼어야 한다고요?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요?
1: 여기 써 있잖아.
0: 아, 오늘의 승자는?
1: 그렇지.
0: 서강대교 오늘의 승자는? 승자는 강민주냐, 서지호냐? 서지호 씨! 축하드립니다.
1: 연기에서 높은 점수를
2: 받았어. 저번 주에 언니가 이겼었어? 몰라요.
0: 연기 점수가 좀 많았네요.
2: 아, 그래요?
1: 높았대요.
2: 대신 뭐 성대결절.
1: 장희빈 언니한테 고마워 한마디 하세요.
2: 희빈! 아우, 나 보기 편해.
1: 자, 그러면 오늘 서강대교 승자는 서지호 씨입니다. 서지호 씨의 히트곡 딜빵딜빵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민주 씨.
3: 네.
1: 다음 달에 나오면 내가 우승시켜줄게.
3: 아, 괜찮습니다.
1: 네, 차례대로 하자고. 유의 좋고 매부 좋고. 자, 오늘 진심원 보지연 씨도 수고했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3: 내가 최고다!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서울과 수도권, 호남권, 그리고 제주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물을 수시로 마셔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강변북로 구리방면 난지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 때문에 마곡 대교 지나면서부터 물리기 시작하고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인데 동작대교 부근의 고장차 조금 전에 정리됐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도 가천대 부근부터 속도 줄이기 시작해서 탄천 1교까지 밀려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한남방향은 일죽 부근 1차로, 반대 남이 방향은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7: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 부근에서 사고 난 지 2시간 반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견인 작업 중이어서 안성부터 남사진 위까지 10km 긴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 부근에서 밀리는 건 서종 부근에 있었던 사고의 여파고요. 이후로 덕수 3패에서 강일 지나 올림픽대로 고덕 토평대교 지날 때까지 쭉 밀려 있는데 이 고덕 토평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입니다. 성산대교 강북방향 다리 중간에 있었던 사고는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뒤쪽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여전히 신정교 부근부터 성산대교 진입할 때까지 길게 밀려있고요. 청담대교는 강남쪽 분당수서로 쪽으로 밀리지만 분당수서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 지나갈 때까지 25분 넘게 걸립니다. 청담대교 남단부근 3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0: 못했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서울시내 강남권 도로 중에 언주로의 정체가 눈에 띕니다. 내곡터널 나오면서부터 속도 줄이기 시작해서 구룡터널 통과할 때까지 아주 긴 구간 극심한 정체 보이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위례나 대목에서 탄천 일교까지 여전히 밀리는 가운데 그래도 청담대교 남단 부근 3차로의 사고 조금 전에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동작대로 이수역에서 사당역 사이는 양방향 모두 움직임 둔하고요. 서초대로 교대역 이전부터 서초역 쪽으로 정체인 건 서초역 8번 출구 앞에 집회 때문에 차로가 3개 줄어있기 때문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나들목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만 25분 이상 걸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국민대에서 연희램프까지 쭉 정체인데 연희램프 조금 못 가 3차로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0: 아니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4: TBS 교통정보. 1시간 사이에 서울시내 소통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장차가 있었던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도 지금은 홍주문터널에서 홍은램프 지나는 데만 짧은 구간 밀리고요. 반대 성수대교 방면도 홍제램프에서 홍주문터널 통과하는 데 시속 20, 30km 정도지만 그래도 정릉터널부터는 다시 속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도 이제는 수서 지하차도 끝에서 탄천일교 지나는 데만 짧은 서행 구간 남아있습니다. 정체 심했던 언주로도 정체가 거의 다 풀린 상태고요. 하지만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여전히 정체입니다. 특히 반포 한강공원으로 가려는 차들 줄이 긴 상태고 동작대로 경문고등학교에서 사당역 쪽이나 반대 남태령에서 이수역 쪽으로도 아직은 속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오늘 낮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호남 지역과 제주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었는데요. 이제 수도권은 폭염주의보가 해제됐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침수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소통 상황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는 여전히 정체인데요. 독립기념관 부근 2차로에서 사고도 났고 안성나들목 부근의 고장차는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 남아있고 서울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여의도 통과하는데 쭉 정체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0: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 동로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0: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almost take food in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휴일 방송은 주중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크게 들을 때 뇌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통제된 소음 속에서 마음이 통제를 되찾는 거죠. 오늘 첫 곡 한번 좀 크게 좀 들어보실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Ted Nugent, Free for All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볼륨 좀 올려보셨습니까? 제가 요새 심리하고 뇌과학 책을 좀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책 보고 있는데 이런 재밌는 연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크게 들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연구가 돼 있는 거니까 그냥 낭설은 아닌 것 같아요. 테드 뉴젠트 오늘 처음 틀어드린 것 같은데 이분은 1948년생이세요. 48년이면은 네, 아무튼 연세가 많으시네요. 63년도에 사이키델릭 밴드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이키델릭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분입니다. 이분은 좀 약간 독특한 이력이 한참 유명했던 시절에 술, 그 다음에 그 시대 때는 너무 당연했던 그 약물 이런 거를 안 했더라고요.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안 했다고 주장을 한 거긴 한데 아무튼 어떤 그런 사고 이력이나 이런 게 없는 거 보면 좀 특이하죠. 네. 이런 특이한 소식들 많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캔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Bad Company, Feel Like Making Love. 이어서 Doors, Roadhouse Blues. 이렇게 두 곡 이어 들으셨습니다. Doors 노래는 8466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스누디가 도얼스를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조심스럽게 신청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8428번님, 스누디,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친정엄마가 허리가 골절이 되었다네요. 다행히 신경은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두 달 정도는 고생하셔야 한답니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연세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10cc, I'm not in love. 안개꽃님께서 신청하신 곡. 제 기억에 저희 권순우의 새벽 공감에서 두 번째 나오는 곡 같은데요. 이 노래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안개꽃님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어서 9845번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승열 나라 듣겠습니다.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754번님입니다. 중학생 딸이 휴대폰만 붙잡고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짜증부터 내고 대화도 자꾸 말다툼으로 끝나네요. 저도 화내고 싶지 않은데 결국 큰 소리가 나고 맙니다. 아이와 싸우지 않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중학생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좀 애매합니다. 휴대폰 보는 게 그렇게까지 뭐 큰 소리 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따님께 공부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가 봐요. 질문이 딸아이와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법을 물어오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하지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하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할 때도 귀를 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부는 언제 할 거니? 라고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하고 오늘 급식은 뭐 나왔어? 오늘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았어?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편을 만들어야 되죠. 요즘 네가 좋아하는 노래 뭐야? 이런 식으로 내 편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요. 엄마도 사람이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으로 번지고 그리고 또 내가 목소리가 커진다 싶으면 누구야, 엄마 지금 화가 나서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다. 우리 조금만 이따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대화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더 키우지 않는 기술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얘기는 또 하셔야 되고요. 나중이라도. 중요한 건 우리 같은 편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아이가 힘들었을 때 기댈 수 있는 건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다, 서로 도와주고 같은 편인 관계다라는 거를 늘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딸이랑 막 싸운다고 엄마가 그렇게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죠. 뭐 잔소리를 한번 줄이는 것보다 아이와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 번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누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실루엔 컬러 더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2754번님 딸이랑 뭐 이렇게 많이 싸우시는 것 같은데 학생은 공부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그 얘기는 학교에서 충분히 듣지 않을까요? 공부하러 가면 짜증부터 내는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냥 같이 재밌게 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응원해 주시고. 네. 6954번님. 맞아요. 저도 그런 상사가 있어서 회사 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정말 끝없는 자기 자랑에 진절머리가 나요. 지금 고민 상담 듣고 있는데 제가 다 속이 후련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게 어젠가 그젠가 네, 그 직장인들 어떤 분이 계속 끼어들고 자기 자랑 심하다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6954번님 네, 제가 다 속이 후련하네요 써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그런 내용 들으시면서 속이 다 후련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아주 좀 조금은 보람이 좀 있습니다. 고마워요.

캔들박스, Far Behind. 이어서 니켈백, How You Remind Me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캔들박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7886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9845번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신청곡, Eagles, The Sad Cafe, 이렇게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번 선곡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위는 다 물러간 것 같지요? 근데 낮에는 그래도 좀 덥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이제 저녁 때 지나서 에어컨 틀거나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여름 한철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Plan Fight Teeth. Hey there, Delira.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좋죠. 9월 4일 인천에서 권순우 밴드 공연이 있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샵 0951로 신청해 주시면 그날 저와 같이 공연도 보고 끝나고 얘기도 나누고 맥주도 한잔하고 맥주는 제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마지막 곡 들어드릴 시간이네요. 아까 신청해 주셨죠? 이글스, 더 새드 카페.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크 자키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S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0: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고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K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춘연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함경과 신안, 무안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될 예정이고요. 특히 충청 이남 지역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도 오늘 비 소식이 있으니까 비 피해 없도록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들 빗길인 곳이 많습니다.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신림 부근에서도 사고 났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부천나들목 조금부가 추돌 사고가 났는데 사고 차량 한 대는 2차로, 3차로에 가로질러 서 있고 또 다른 차량은 갓길을 들이받아 지금 견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은 23.8도입니다. 다소 흐린 하늘에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이 시각 서울 시내는 휴일답게 대체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0: FM 95.1 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수도권은 흐린 하늘에 어제보다 다소 낮은 기온으로 휴일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빗길인 곳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직까지는 교통량이 적어서 전반적인 소통상이 좋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 나들목 진출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도 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고속도로 부산 방향도 잠원에서 서초 쪽으로 이미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수암터널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는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